0: 이거 뭔 거니? 그래도 아랫만이 몸 몸수 몸기 호몰 시작해.
1: 아나 미안,
0: 나 이거 고 뭔 거니? 반대배 없어. 오이, 너 시만이 마후 아오이.
1: 나타오강 원하기 꿀리고기 마사 다간 베케 김보았던 스파이 아니라 가오나 나드레초 날락소인
0: 토토토토 안차나 다파페프에페 내리베세베
1: 정말
0: 가오는 사나코네 스디파나코 이코아니 세모아 아코니 디데이 마스마유 시고룸 이키 가오네네 기능 아
1: 아이 시야오이 드레초 날랑구디 부식 마카마타 통바
0: Makamata, oh mawa, dili dili, aku lagi ikutan, kini, oops,
1: Ay,